지금 너보다 연락이 와서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너보다 연락 나 가서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0: 지금도 못하게 놀고 있어. 지키.
1: 공간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
2: Let me see what you got about this.
3: Because it is cold out here.
2: Oh, yeah.
4: Oh, it's all good, though.
3: Y'all got t-shirts on.
4: Nothing but love.